0: 야, 무튼 나 바이나루 남 콴데고 카샹 부가나 무나 오라 무농리.
1: 에노 넘도 넘도 자잔 능상 중코 넘모 쇼브람 자만 곰당 넘모 먹코니에 분당 자쇼니에

0: 시감당아 아이 컵누와 푸나니 인대랑남 컴므이니고 노지고 나다 장스보이 단내지 인대랑남 컴므이니 인대고노 스보이 단마세 바이크룸가
1: 유나 초스무 좌데
2: 아무니에 니스무 좌만진아
1: 외스무
2: 희시무
3: 우부헨사 니시도마 아지스베 좌만긴아
2: 听不听罗点嘛？你苏里娃去回部，阿吉苏火化点罗，我念到山当啊。一直听嘛那挂吉苏点，你苏我一时多嘛就嘛跟啊。天天都就嘛个罗，一起嘛密码地面自转啊。有些小我那米一般拉罗写挂，粗卡你苏八些不说的嘛，你才比免了不拉念我。云南年一直一组多嘛密码挂比，湖南苏的森林嘛个密码没接等你一直的怎样啊？我还听你那句挂。昆明比起那的罗皮瓜都都是嘛，地点比面的话，是毛观念，感觉你就明嘛，一时在话一般了话。天走时候，独孤瓜罗比起嘛，普比比在比比得话的话，没怪左托特朗普年总怪瓜岁月了多啊。我下次第二怪家一时就选个米的，云南前年米族呢，一早被爸妈瓜就丢木年，这年天瓜就杀瓜去，云南瓜选我另外两罗些。

베크 비에리 피미에 스웨리 그스 니시수 티니마 망앙오베 스제미비 돌라쿠 사제요이 이라쿠 아무니 마치벨로 뭉과테리 좀 나나갈래

0: 시감 당가 아이 컵 누와 푸나니 인대랑남 컴므이니고 노지고 나다 장스보이 단내지 인대랑남 컴므이니 인대고노 스보이 단마세 바이크룸가
1: 유나 초스무 좌데
2: 아머니에 리스무 좌마진아
1: 괴스무
2: 희시무
3: 우구헨사 리시도마 아지스베 좌마긴아
2: 听不听罗点嘛？你苏里娃就背部，阿吉苏火化点罗，我念那啥当啊？一直听嘛内瓜，吉苏的，你苏我一时都嘛就嘛梗啊？提提都就嘛个罗，一起嘛密码，提面子卷啊？有些小我那米一巴拉罗写瓜，粗卡年数八。

베크 비엘리 피미 스웨리 그스 니시수 티니마 망앙오베 스제미비 돌라쿠 사제요이 이라쿠 아무니 마치벨루 뭉과테리조마 나나갈래

베크 비엘리 피미 스위엘리 그스 니시수 티니마 망앙오베 스제미비 돌라쿠 사제요이 이라쿠 아무니 마치벨루 무과테리조마 나나갈래